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도 계속해 단편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왜 왔어? 우리 이미 헤어진 거 아니야? 헤어졌는데 여기 와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데?
1: 남자는 높은 목소리로 난이선 말들을 내뱉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0: 나 필요 없어. 다시는 오지 마.
1: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잠시 후, 그녀는 복도의 끝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파란 원피스를 보았다. 이어서 꽃무금이 문 밖으로 날아오더니 철썩하며 내려앉았다. 여자친구가 들고 왔던 꽃무금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연두색 포장지에 쌓인 안개꽃 묶음. 안개꽃의 자잘한 봉우리가 산산이 부서지더니 복도에 먼지를 휘감은 채로 나뒹굴었다. 정을 떼는데 꼭 저런 방식을 동원해야 했단 말인가. 무작정 정을 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부러 모질게 구는 것이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당황한 모습을 하고 남자의 병실로 들어서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다시 안정을 찾은 듯 싶다. 나 원래 저 가수 팬이었어. 그래? 원래 인기 있는 가수였나 봐. 응. 내가 원래 락을 좋아했잖아. 이 바닥에서 저 가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생긴 건또 얼마나 잘생겼고. 그래? 안타깝다. 젊은 간호사 두 명이 소곤거리며 그녀를 스쳐 다른 병실로 들어갔다. 복도 구석 쪽으로 다가가서 그녀는 꽃무금을 주워들었다. 꺾어진 가지들을 뽑아내고 성한 것들만 골라서 다시 묶음을 만들었다. 포장지에 먼지를 털어낸 다음 원래 달렸던 끈으로 다시 매듭을 짓는다. 언제 바닥에 뒹굴었던가 싶게 원래보다 작긴 했지만 새 꽃묶음이 탄생되었다.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플라스틱 병을 하나 구했다. 물을 담고 꽃묶음을 담았다. 라커의 병실 앞으로 다가갔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크를 한다.
0: 누구세요?
1: 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저도 여기에 사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세요.
1: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내뱉는다.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잘생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오랫동안 다듬지 않은 것 같은 긴 머리가 얼굴 위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 방 안에는 기타며 베이스, 노래 음반 같은 것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공연복으로 보이는 화려한 의상들도 보인다. 로코가 의혹이 차서 바라보더니 그녀가 안고 있는 꽃무금에 눈길을 멈춘다.
0: 할머니, 혹시 그거 전해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1: 네, 맞아요.
0: 싱거운 할머니네요.
1: 싱겁긴 하죠. 그래도 그쪽이 후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요.
0: 할머니, 저를 아세요?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 마음 대 마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커는 머리를 휙 돌려버리더니 말을 받지 않는다.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수도 있어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꽃무금이 꽂힌 플라스틱 병을 창턱 위에 놓고 슬며시 빠져나왔다. 문 뒤에서 절제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 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는 요술사의 의무는 다한 셈이다. 이제는 가수 본인이 소화할 일만 남았다. 로커답게 남자는 작별 인사도 거칠고 소란스럽다. 너무나도 푸르렀고 열광적인 삶이어서 버리는 것이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복도에서 산책을 끝내기로 하고 병실로 돌아온다. 산보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도 들었고 고함소리도 들었다. 더 많이 들리는 건 울음소리였다.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냄새도 배어 있다. 소독수 속에서도 간간이 풍기는 쌉싸름한 냄새가 유독 인상에 남았다. 딱히 무슨 냄새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냄새였다. 겨우 5분이 흘렀을까. 위가 뭉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온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오른손을 내밀어 위장에 있는 부위를 지그시 눌렀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면 좀 나으려나 하는 생각에 걸음을 힘겹게 옮겨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간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다. 그녀만을 실은 엘리베이터는 느린 속도로 하강하더니 1층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인공산이 있는 마당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서윤이가 먼저 와 있었다. 하얗고 작은 얼굴을 가진 서윤이는 볼 때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며칠 전 마당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오고 가다 몇번 부딪히다 보니 조금 친해졌다. 까맣고 정기가 넘치는 눈에 동그란 코하며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다. 분홍 모자 밑으로 드러난 하얀 피부에는 머리카락이 한 올이도 남아있지 않다. 한창 예쁠 나이고 예쁜 것을 좋아할 나이다. 언젠가 상점에서 서윤이 또래의 아이들이 공주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폭이 크고 레이스와 나비 리본으로 장식된 치마가 젊은 신체랑 어우러져 뿜어내는 싱그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던 것이다. 치마 이름이 롤리타이고 요즘 젊은이들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말이다. 서윤이는 벤치에 앉은 채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가 그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한다. 할머니도 오셨네요? 먼저 와 있었구나. 네, 전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까부터라, 그럼 뭘 보고 있었어? 저기요. 저 꽃들을 보고 있었어요. 참 예쁘지 않아요? 서윤이가 가리킨 곳에는 분홍꽃들이 만개한 백일홍 나무가 있었다. 백일홍이구나. 참 예쁘다. 저 꽃들이 딱 100일만 핀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6월에 피어나 9월에 지길래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달렸대. 그럼 지금 7월이니까 저한테 저 꽃들이 지는 모습을 볼 기회는 없겠네요. 그녀는 일순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야, 너는 볼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는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그런 빈말을 하는 것이다. 그녀의 난처함을 알아챈 듯 서윤이가 팔을 내밀더니 손을 꽉 잡아준다. 미세한 떨림이 서윤의 손을 통해 그녀의 손까지 전해졌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꽃들이 지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요. 못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힘있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 말에 동조를 표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을 섞지 않고 그렇게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다. 공기 속으로 백일홍의 향기가 알릴랑 말락하게 흘러들었다. 아들이 식구를 거느리고 나타난 것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긴 남편도 아들네 식구 뒤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될수록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러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마음이 약한 며느리는 말몇 마디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
0: 주사 많이 아프죠? 주사 맞을 때 할머니는 울었나요?
1: 손자 녀석이 허스에 달린 강약 조절 바퀴를 만지작거리며 호기심에 찬 얼굴로 묻는다. 한창 모든 것이 궁금할 나이다. 아프긴 하지.

0: 가능하다면 아이가 죽음을 계속 몰랐으면 좋겠다. 당황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할머니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 엄마, 과일 드실래요?
0: 아니, 저녁 금방 전에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어.
1: 엄마, 그럼 물 드실래요?
0: 아니,
1: 엄마, 그럼 여기 빵이라도.
0: 아이고, 됐다니깐. 아빠를 닮아서인지 언변도 없고 표현에도 약한 아들은 5분에 한 번씩 이상한 관심을 쏟는다. 그녀의 병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답답한 건 아비나 자식이나 똑같다. 어쩜 닮아도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다. 그러고 보니 아들이 크는 동안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못하는 것처럼 요전의 힘 역시 막을 수 없다. 남편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짐짓 딴청을 부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방금 전에 들어올 때 장미 한 묶음을 말없이 건네주던 모습이랑 지금 딴청을 부리는 모습이 여간 매칭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녀는 슬며시 웃고 만다. 평생 낭만이란 걸 모르고 살던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장미를 샀던 걸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말이 하나도 그런 데가 없다. 너희들 내일도 출근해야겠는데 빨리 가봐. 민수도 내일 유치원 가야지. 8시까지 가까스로 버티다가 그녀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다. 좀더 지체하다가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들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건 그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또 올게요. 민수야, 인사해.
1: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0: 빨리 가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녀는 문을 나서며 자꾸 돌아보는 식구들에게 손을 저어 보인다.
1: 그럼 또 올게. 밥잘 챙겨 먹고.
0: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아들네 뒤를 따라가던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못 보는 사이에 등도 더 구부장해졌고 얼굴도 더 수축해진 것 같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 앞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꿈을 품고 용감하게 전진하고 뒤를 돌아보면 벗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따뜻하고 잊을 수 없네. 오직 벗만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별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해주네. 어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면 우리의 우정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졌네.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함께 노력했던 날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네. 오늘의 새로운 희망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바라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좋은 아침이야. 사랑하는 보시오. 이 축복이 그대와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게 하길 바라니. 그대의 삶이 시와 그림처럼 아름답고 끝없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하길 바라니.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 정원의 림하선입니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길고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것은 마치 우주의 숨소리처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익숙한 순환의 저편,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게도 겨울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의 겨울은 검은 우주 공간 속에서 외로이 떨며 스스로를 잠시 접어두는 시간일까? 아니면 그 거대한 불꽃의 심장이 잠시 봉합되는 고요의 순간일까? 문득 우리가 태양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계의 중심에서 쉼없이 타오르는 그 거대한 항성에게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는 지구에 기울어진 자전축이 만들어내는 기후의 반복, 그 춤의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삶의 조건 그 자체이며 시간의 적도이며 때로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런 태양이 만약 스스로의 리듬을 가진다면 그 리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기, 빛의 한겨울 같은 시기가 있을 법도 하다. 나는 태양의 겨울을 빛이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즉 내면화의 시간으로 그려본다. 겨울의 숲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활동을 멈춘 듯 보이지만 땅속 깊이 뿌리는 내려가고 씨앗은 숙면하며 힘을 비추하듯이 태양은 표면의 흑점이 최소로 줄어들고 폭발적인 플레어 활동이 잠잠해지는 주기, 소위 태양 극소기를 맞는다고 한다. 과학적 용어로는 단순한 활동 저하일 뿐이지만 상상력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광휘를 잠시 거두어들여 핵융합의 화로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 에너지의 재정비를 위한 침묵의 계절이 아닐까. 이러한 태양의 겨울은 결코 빛의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빛이 외부로만 향하던 방향을 틀어 스스로를 온전히 응시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우리 삶의 겨울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라고, 열정을 분출하라고, 빛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깊이는 종종 그 반대의 운동, 즉 안으로의 침잠에서 시작된다. 실패와 좌절, 뜻하지 않은 휴식과 고독의 시간들은 외부 활동의 표류가 아닌 내면의 핵을 다시 확인하는 태양의 극소기와 같다. 그 시간이 없이는 다음 찬란한 여름을 준비할 에너지도 방향도 얻을 수 없다. 태양이 만약 겨울을 가진다면 그 겨울은 아마도 외로운 시기일 것이다. 주위를 돌며 그 빛에 의지하던 행성들,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 열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겠지만 정작 태양 자신은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을 테니, 그러나 그 외로움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꽃이 어디에서 타오르는지, 그 중심의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철저한 자기 대면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는 빛의 계절만을 갈구한다. 봄의 바라,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하지만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그러한 계절이 존재함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무성한 잎과 열매로 가득할 때 나무는 오히려 잎을 떨구고 핵심만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태양이 있다. 때로는 그 태양이 외부를 향해 쏟아내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중심만을 뜨겁게 지키는 겨울을 맞이한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계절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는 상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태양이 있다. 그 태양은 항상 맹렬하게 타오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잠시 불꽃을 낮추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는 겨울을 필요로 한다. 그 겨울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왜 빛나는지, 그 빛으로 무엇을 데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날, 해는 구름 뒤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가 저 뒤에 여전히 거대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은 듯 해도 내면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빛을 위한 연료로 태우는 보이지 않는 계절에 들어섰을 뿐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빛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오늘 내 마음의 하늘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둠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아마도 내 안의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겨울일지 모릅니다.

팔순의 자리. 서울 대림동 모임에 참석했다. 술자리를 피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밤의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취기는 단번에 가셨다. 집으로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아침에 아내가 부탁한 반찬이 떠올라 대림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겨울의 시장은 낮보다 밤이 더 차가웠다. 천막 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고 바닥에는 낮에 녹았다 다시 온 눈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상인들은 손바지 위에 외투를 덧입고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장 한복판, 유난히 낮은 자리에서 팔순은 훌쩍 넘겼을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칼치를 팔고 계셨다. 허리는 더 굽을 여지도 없이 접혀 있었고 무릎이 몸보다 먼저 땅에 닿아 있었다. 얼굴은

바닥바람에 오랜 씻긴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깊게 팬 주름마다 겨울의 그늘이 고요했었다. 작고 흐린 눈동자는 사람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잠시 또렷해졌다. 손등은 종이장처럼 얇았고 그 위로 푸른 핏줄이 밧줄처럼 도드라졌다. 몇 번이나 기웠었을지 모를 장갑 끝은 헤어져 손가락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 손으로 얼어붙은 칼치를 들었다 놓을 때마다 툭 소리가 났고 달아버린 가위로 생선을 자를 때면 딱딱 마른 쇳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할머니의 숨도 짧아졌다. 낡은 모자는 챙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에는 색이 바랜 스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카프가 흔들렸고 할머니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마치 바람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겨울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자식이 없을 리는 없었다. 손주가 없을 리도 없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발을 뻗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김 오르는 밥상 앞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순을 넘긴 노모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 앉아있었다. 갈치 몇 토막을 팔기 위해 이 밤의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며 세상은 로켓을 쏘아올려 화성까지 닿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옛 이야기 속 효자 곽가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밥을 탐하자 아이를 묻으려 했고 땅을 파다 돌종을 얻고서야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한다. 그 어떤 효부는 시아버지를 마중 나갔다가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넓적한 벼랑에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 옆에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할 때 효부는 업고 있던 아이를 들고 호랑이야 제발 내 아이를 내어줄 테니 시아버지를 해치지 마시오 하며 애원했다. 그 절절한 외침에 호랑이는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분명 사실 하나는 적어도 옛날에는 팔순 노모가 이 추운 겨울밤 시장 바닥에서 갈치를 팔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말없이 칼치 한 마리를 사서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에는 이 겨울이 너무 차가웠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끌어올랐다. 나는 할머니 옆에 섰다. 숨을 고르고 얼어붙은 시장을 향해 목청을 열었다. 사세요, 사세요. 제주도 칼치 사세요. 노 총각이 이 칼치를 먹으면 장가를 가고 노인들이 드시면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신혼부부가 먹으면 아들을 낳습니다. 내 사구로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처음엔 고개만 슬쩍 드는 사람들이 보이더니 이내 웃음이 터지고 발걸음이 멈췄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 둘씩 할머니 앞에 모여섰다. 정말 제주도예요? 갈치 실하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갈치를 들어보이며 낮게 말했다. 제주서 온 거라오. 오늘은 추워서 손님이 없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새겨쳤다. 나는 다시 한번 목청을 돋았다. 사세요, 사세요. 이 겨울에 이만한 칼치 없습니다. 오늘 사가시면 복이 따라옵니다. 사구로 소리가 한 번 더 울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두 토막만 잘라주세요. 가위 소리가 빨라졌다. 딱딱 쇳소리가 연이어 났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다. 굽은 허리가 잠시 분주해졌다. 할머니의 입가에 주름 사이로 미소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표정이었다. 나도 칼치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손에 쥔 생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가슴 한켠은 오래도록 뜨거웠다. 대림역으로 향하는 길.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후려쳤다. 문득 깨달았다. 저 할머니의 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등은 내 앞에 먼저 놓인 내 미래의 자리였다.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세워주셨고 어머니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나를 키우셨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년을 떠받칠 준비를 나는 과연 얼마나 해두었는가. 혀를

아직도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항상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비전도 다릅니다. 서로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현명한 삶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찾아서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남을 탓하기 전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자신도 남들의 입에 오를 수 있는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그리 많을까요?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생각도 다르다는 것, 상대방이 처한 환경에 대해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다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문학정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조홍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